동부 호랑이 표범 감축 최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7월 28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조당의 석인 호가복의 사회로 전주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 총화 회고 분석 전문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수기가 홍수방지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해야 합니다.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경험을 참담하게 총화하고 부족점을 깊이 반성하며 단점과 약점을 보완해 실패를 통해 배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성장하며 더욱 능동적인 태도와 더 효과적인 사업 조치로 극한 날씨에 대응해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과 사회 대국의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당위 책임자와 조응급관리국, 조수리국, 조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조기상국, 조자연자원국, 조교통운수국 책임자가 발언했습니다. 조 지도자 림소림, 류신강, 윤조희, 문금철이 회고 분석을 하고 사업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최근 우리 주에 지속적인 폭우가 내려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등 현시가 역사상 보기 드문 특대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와 침수 재해 직면에 각 현시는 최선을 다해 엄격히 홍수를 방지하고 각 부문은 맡은 바 직책을 다하고 협동 작전했으며 광범한 기층 간부들이 홍수 방지 최전방에 나섰고 전력을 다해 오환을 제거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며 대중을 구조해 최대한으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재손실을 줄였습니다. 이번 홍수 방지와 재해 구조의 시험을 통해 전주 상하는 극한 날씨에 대한 대응과 홍수 방지, 재해 구조 사업에 대한 규칙적인 인식을 갈증 심화했으며 전략과 방법을 혁신하는 실천 가운데서 대오를 달래나고 작품을 연마하고 많은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반드시 우한조사 정돈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산골물 사태 지질 재해 구역, 저지대 침수 취약 구역, 노후 위험 주택 구역, 양로 뜨락 등 중점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끊임없이 전면 피복식, 순환식 우한 검사 정돈을 전개해 위험 허점을 미리 봉쇄하고 위험 우한을 단호히 제거해 원천적으로 재발생 확률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모니터링, 조기 경보의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 등 여러 부문의 연합 협상 기재를 건전히 하고 강우, 수문, 홍수 상황에 대한 감축 빈도를 높이며 위험 피복 구역과 재해 영향 범위를 정밀하게 확정하고 등급별 유형별로 제때의 응급 대응을 가동해 조기에 발견, 연구, 판단, 경보 처리함으로써 이는 이전과 후속적인 긴급 구조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쟁취해야 합니다. 반드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힘을 발휘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위챗 공중 계정, 틱톡, 콰이소우 짧은 동영상 등뉴 미디어 매트릭스를 충분히 활용해 빈도 높게 강우, 홍수 상황 동태와 안전 방지 지침을 전달하고 전주 상하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질서 있게 방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기층 간부를 조직해 집집마다 방문 행동을 전개하고 로약자와 환자 등 특수 군체에 대한 도급 연결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홍수 방지 선전, 조기 경보 알림, 대피 안내를 전면적으로 보급하는 동시에 재해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자를 색출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반드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사전에 이전하고 주동적으로 대피하며 반드시 이전시켜야 할 인원을 전부 이전시키고 한 사람도 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위험지역 군중에 대해 단호하고 과감하게 사전 이전 조치를 강구하며 숙식, 의료 등 기본 봉사 보장을 정성껏 차려 위험지역 인원을 전부 이전시키고 안치한 군중의 기본 생활에 근심이 없으며
저녁에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없도록 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긴급구조와 재해복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재해 상황이 안정된 후 신속히 침수 제거, 진흙 제거, 환경 소독 살균 등 사업을 전개하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역량을 조직해 수해 훼손 도로를 개통하고 전력 공급 통신 시설을 복구하며 정책성 보험 배상 청구 지불 및 빈곤 대중 방조 부축 구조 등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재해 지역의 인심 안정과 사회 대국의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통해 여러 가지를 알아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전투의 큰 시험을 깊이 있게 회고해보면 우리의 사업 과정에서 많은 단점과 약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예보 조기 경보가 정밀하지 못하고 기상, 수문, 수리, 응급 등 부문에서 태풍의 복상으로 극단적인 강우를 유발한 특징과 법칙에 대한 연구가 깊지 못하며 주요 하천의 홍수 류량에 대한 조기 경보가 적시적이지 못해 객관적으로 대중을 이전시키는 등 후속적인 사업에 피동을 조성했습니다. 둘째, 총괄적인 지휘 능력이 1층 향상되어야 합니다. 위급한 고비, 관건적인 시각에 주현 2급에서 누가 지휘하고 무엇을 지휘하는지 등 직책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전기, 인터넷, 통신이 끊기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합협의 기재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여러 부문의 정보 공유에 장벽이 존재하며 일부 시간대에는 현장 지휘가 정밀하지 않고 상하 협력이 부진한 현상이 존재했습니다. 셋째, 재해 실태 파악이 뒤떨어졌습니다. 국부 지역의 고인물, 위험 상황 지점, 시설 파손 등 정보에 대한 파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면적이지 못해 재해 발생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피해 지점과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응급 구조물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홍수기 전에 주요 구간과 관건 지점에 응급 물자, 시설, 역량을 사전 배치하지 못하고 홍수기에 점대점의 정밀한 투입, 가까운 고시설의 조달, 쾌속 보충 능력이 부족해 여러 지점에 동시 긴급구조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다섯째, 군중을 교양하고 소통시키는 데 취약한 고리가 존재했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대피를 원하지 않고 이전에 한가는 인원에 대해 인내심이 있고 세밀한 권유와 설득이 부족하고 이전 과정에 군중의 정서를 위로하고 군중의 우려를 해소하는 등 사업 능력을 1층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반드시 고도로 중시하고 깊이 반성하며 강화하고 개진하는 장벽점을 정확히 찾아 단점을 제대로 보완하고 허점을 단단히 막으며 실패를 통해 배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성장함으로써 재해 구조, 홍수 방지 긴급 구조 능력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면 우리 조는 7월 하순, 8월 상순 홍수 방지의 관건 시기에 처해 있으며 홍수 방지 형세가 여전히 매우 존엄하고 복잡합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은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홍수에 대처하며 큰 위험에 긴급 대응하고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입각해 이번 홍수 방지 재해 구조 사업 경험과 득실을 진지하게 총화하고 이번 실전 경험을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동 재산으로 확실하게 전환시키며 문제 교훈을 단점을 점검하고 부족점을 보충하는 공동 각성으로 전환시키고 조치를 더욱 주도 면밀하게 배치하고 업무를 더욱 세밀하게 틀어줘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예보 조기 경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24시간 감측 더하기 합동 분석 판단 사업 기재를 보완하고 재해 조기 경보 호응과 초속 반영 기재를 엄격히 실행하며 적시에 강우 홍수 상황 예보와 조기 경보 정보를 발부해 위험 지역에 조기 경보 정보가 전면적으로 보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우환을 깊이 있게 검사 정돈해야 합니다. 저수지 댐, 수로 제방, 공업, 광업 기업,
저지대 등 종점 구역에 초점을 맞추고 우한 검사를 깊이 있게 전개해 위험 제거가 제대로 되고 우한 정돈 개신이 제대로 되게 해야 합니다. 응급물자 보장을 착실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재구조 응급비축 물자를 자세히 점검 검사하고 홍수방지 재료와 기재를 제때 갱신하고 보충하며 품종과 수량을 적당히 증가하고 종요 구역과 종점 부위에 사전에 구호 물자를 배치하여 관건적인 시각에 조달할 수 있고 빨리 운송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대 대상을 서둘러 계획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기반 시설의 훼손 상황과 재해 상황에서 드러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재해 복구, 장원한 발전 수요와 결부해 물 공급,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과 배수구 등 종점 분야를 둘러싸고 단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강화하고 토대를 튼튼히 하는 일련의 기반 시설 대상을 계획하고 상급의 정책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해 기층의 재해방지 응급처리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조급 관련 지도자, 조당위, 조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석 관련 부문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책임자, 정부 본관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9일 제16기 세계 호랑이의 날 주제 선전 활동이 홍령강성 동영시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동부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관리국, 홍령강성 당위 선전부, 길림성 당위 선전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야생 호랑이와 표범을 수호하고 자연과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것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감측 데이터가 공개됐는데, 동부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 내에 야생 동부 호랑이는 시점 전에 27마리에서 72마리로 늘었고, 동부 표범은 42마리에서 115마리로 증가했습니다. 호랑이와 표범 새끼의 생존율은 30%에서 50% 가까이로 높아졌습니다. 여러 해 동안 길림성은 천지공 일치와 감측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벽화하고 공원구역 순찰과 인간, 동물 간 충돌 예방을 강화했으며 길림과 홍령강의 협력, 중국, 러시아, 타국 연합 보호를 심화하고 호랑이와 표범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복구함으로써 길림성 생물 다양성 보호에 생태 명함장을 구축했습니다. 다음. 7월 30일 훈촌시 인민법원에서는 훈촌시 정협을 초청해 전문 조사 연구 활동을 전개했는데 주동적으로 정협의 민주 감독을 접수하고 위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며 디지털 개혁으로 사법의 질적 효과 향상을 촉진했습니다. 전문조사 연구에서 훈촌시 정협 당조석이 조현호는 정협 위원들을 인솔해 현지 방문, 좌담 교류 등 형식으로 선으로 소송 봉사 중심, 재판 보조 융합 창조 중심, 집행 지혜 집정 대청 등 기능 구역을 참관하고 전반 과정에 온라인 소송 봉사를 근거리에서 체험했습니다. 또한 디지털화 사건 처리 과정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디지털 과학기술이 사건의 모순을 해결하고 편민 소송 봉사를 최적화하는 실천 성과를 직관적으로 감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화 개혁, 지혜 법원 운영, 편민 리민 조치 등 내용을 상세히 요약하고 개혁에서 이룩한 성과, 현존하는 막힌 점및 다음 단계 추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협 위원들은 외교 관련 법치 봉사, 온라인 소송 조작 최적화, 디지털화 봉사 적용 범위 확대, 서류 귀납 부대시설 기재 완비 등 열정 문제를 둘러싸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실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훈촌시 정협조사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정협은 민주 감독 기능을 발휘하고 상시적으로 소통 협상 플랫폼을 구축하며 군중들의 사법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법원의 개혁 조치를 최적화하는 데 민의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협법은 협동 연동을 심화하고 경영 환경, 미성년자 보호 등 민생 관심사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재판 집행의 심층적인 융합을 심화하고 위원회 건의를 사업을 개진하는 구체적인 조치로 전환시켜 봉사 부족점을 부단히 보완하고 지혜 사법 혜택이
더욱 많은 군중에게 돌아가도록 하며 전 사회가 사법 사업에 협력하고 지지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9일 훈촌시 당위 통전부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 강연 및 문명도시 건설 자원봉사 활동을 개최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 교육을 심화해 새 시대 민족 사업과 전국 문명도시 건설의 심층 융합과 질적 증효를 추동했습니다. 훈촌시 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장옹량은 정화가도에 신입해 법률보급 선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핵심 조항에 초점을 맞추어 立법 배경, 시대의, 사업 중점, 권리와 의무 네 가지 측면에서 법률보급 해독을 전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새 시대 당의 민족사 방침 정책과 민족 단결 법치 규범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제 선전 강연이 끝난 후 훈촌시 당위 통전부는 전국 문명도시 건설 책임 사업 직책에 입각해 민족 단결 문명도시 건설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 전개해 서구역 복도 잔물을 집중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훈촌시 당위 통전부 훈촌시 민족종교사무국 간부 종업은 훈촌시 공상업연합회 회원, 훈촌시 새사회계층 인사대표, 책임사회구역 3.1군 여러 민족 군중 대표들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서구역 복도에 잔물을 싸놓는 현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역 주거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간과할 수 없는 안전 우환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데 따르면 많은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쓰지 않는 자전거, 장독대, 청소 도구 등 물건을 계단 입구에 함부로 쌓아두어 공용 공간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좁은 틈새로 몸을 비켜 지나가야 할 정도로 원활한 대피 통로가 잔물로 쌓인 개인 창고로 변해버렸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쌓는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화재 등 돌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쌓여있는 잔물이 주민들의 대피와 탈출을 심각하게 가로막게 됩니다. 이 모든 주민들이 자체 점검 및 시정을 즉시 진행하고 복도에 쌓인 물건을 제때 치우며 공용 공간을 사적 영역으로 여기지 말고 공동으로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역량을 기여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주홍수방지재해구조사업총화회고분석전문회의가소집됐습니다중국러시아에서연합으로동부호랑이표범감측최신성과를발표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28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의사회로전주홍수방지재해구조사업총화회고분석전문회의가소집됐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금평총수기가홍수방지와재해구조사업에대해내린중요지시와조항정치국회의정신을깊이있게관찰해야합니다당조항공무원과성당위성정부의홍수방지재해구조사업관련포치요구에따라경험을참답게총화하고부족점을깊이반성하며단점과약점을보완해실패를통해배우고도전할수있도록성장하며더욱능동적인태도와더효과적인사업조치로극한날씨에대응해여러민족대중의생명재산안전과사회대국의안정을확실하게수호해야합니다회의에서도나시왕청현안도현당위책임자와조응급관리국조수리국조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조기상국조자연자원국조교통운수국책임자가발언했습니다조지도자림소림류신강윤조휘문금철이회고분석을하고사업건의를제기했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태풍바비의영향으로최근우리주에지속적인폭우가내려도나시왕청현안도현등현시가역사상보기드문특대홍수피해를입었습니다갑작스러운홍수와침수재해직면에각현시는최선을다해엄격히홍수를방지하고각부문은맡은바직책을다하고협동작전했으며과무한기층간부들이홍수방지최전방에나섰고전력을다해오환을제거하고위험상황에대처하며대중을구조해최대한으로안전최저선을지키고재손실을줄였습니다이번홍수방지와재해구조의시험을통해전주상하는극한날씨에대한대응과홍수방지재해구조사업에대한규칙적인인식을갈증심화했으며전략과방법을혁신하는실천가운데서대오를달래나고작품을연마하고많은귀중한경험을쌓았습니다반드시우한조사정돈을두드러진위치에놓는것을견제해야합니다산골물사태지질재해구역저지대침수취약구역로후위험주택구역양로뜨락등종점부위에초점을맞추어끊임없이전면피복식순환식우한검사정돈을전개해위험허점을미리봉쇄하고위험우한을단호히제거해원천적으로재발생확률을효과적으로낮추기위해서노력해야합니다반드시모니터링저기경보의전초역할을충분히발휘해야합니다기상수문수리응급등여러부문의연합협상기제를건전히하고강우수문홍수상황에대한감측빈도를높이며위험피복구역과재해영향범위를정밀하게확정하고등급별요형별로제때의응급대응을가동해조기에발견연구판단경보처리함으로써이는이전과후속적인긴급구조를위해소중한시간을쟁취해야합니다반드시온오프라인으로동시에힘을발휘하는것을견제해야합니다온라인에서위체공중계정틱톡과이소짧은동영상등뉴미디어매트릭스를충분히활용해빈도높게강우홍수상황동태와안전방지지침을전달하고전주상하가함께어려움을극복하는긍정적인에너지를질서있게방출해야합니다오프라인에서기층간부를조직해집집마다방문행동을전개하고로약자와환자등특수군체에대한도급연결을중점적으로강화해홍수방지선전조기경보알림대피안내를전면적으로보급하는동시에재해관련허위정보를유포하고사회불안을조장하는행위에대해서엄정하게대응하고관련자를색출해조사할방침입니다반드시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최저선을확고히지켜야합니다 사전에 이전하고 주동적으로 대피하며 반드시 이전시켜야 할 인원을 전부 이전시키고 한 사람도 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위험지역 군중에 대해 단호하고 과감하게 사전 이전 조치를 강구하며 숙식, 의료 등 기본 봉사 보상을 정성껏 차려 위험지역 인원을 전부 이전시키고 안치한 군중의 기본 생활에 근심이 없으며 전역의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없도록 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긴급 구조와 재복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재해 상황이 안정된 후 신속히 침수 제거, 진흙 제거, 환경 소독 살균 등 사업을 전개하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역량을 조직해 수해 훼손 도로를 개통하고 전력 공급 통신 시설을 복구하며 정책성 보험 배상 청구 지불 및 빈곤 대중 방조 부축 구조 등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재해 지역의 인심 안정과 사회 대국의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통해 여러 가지를 알아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만이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홍수 방지와 재해 구조, 홍수 방지 긴급 구조 전투의 큰 시험을 깊이 있게 회고해보면 우리의 사업 과정에서 많은 단점과 약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예보 조기 경보가 정밀하지 못하고 기상, 수문, 수리, 응급 등 부문에서 태풍의 북상으로 극단적인 강우를 유발한 특징과 법칙에 대한 연구가 깊지 못하며 주요 하천의 홍수 류량에 대한 조기 경보가 적시적이지 못해 객관적으로 대중을 이전시키는 등 후속적인 사업에 피동을 조성했습니다. 둘째, 총괄적인 지휘 능력이 1층 향상돼야 합니다. 위급한 고비 관건적인 시각에 주현 2급에서 누가 지휘하고 무엇을 지휘하는지 등 직책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전기, 인터넷, 통신이 끊기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합협의 기재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여러 부문의 정보 공유에 장벽이 존재하며 일부 시간대에는 현장 지휘가 정밀하지 않고 상하 협력이 부진한 현상이 존재했습니다. 셋째, 재해 실태 파악이 뒤떨어졌습니다. 국부 지역의 고인물, 위험 상황 지점, 시설 파손 등 정보에 대한 파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면적이지 못해 재해 발생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피해 지점과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응급 구조물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홍수기 전에 주요 구간과 관건 지점의 응급물자 시설, 역량을 사전 배치하지 못하고 홍수기에 좀대점의 정밀한 투입, 가까운 곳에서의 조달, 쾌속 보충 능력이 부족해 여러 지점의 동시 긴급구조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다섯째, 군중을 교양하고 소통시키는 데 취약한 고리가 존재했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대피를 원하지 않고 이전에 한가는 인원에 대해 인내심이 있고 세밀한 권유와 설득이 부족하고 이전 과정에 군중의 정서를 위로하고 군중의 우려를 해소하는 등 사업 능력을 1층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반드시 고도로 중시하고 깊이 반성하며 강화하고 개진하는 장벽점을 정확히 찾아 단점을 제대로 보완하고 허점을 단단히 막으며 실패를 통해 배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성장함으로써 재해 구조, 홍수 방지 긴급 구조 능력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면 우리 조는 7월 하순, 8월 상순 홍수 방지의 관건 시기에 처했으며 홍수 방지 형세가 여전히 매우 존엄하고 복잡합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은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홍수에 대처하며 큰 위험에 긴급 대응하고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입각해 이번 홍수 방지 재해 구조 사업 경험과 득실을 진지하게 총화하고 이번 실전 경험을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동 재산으로 확실하게 전환시키며 문제 교훈을 단점을 점검하고 부족점을 보충하는 공동 각성으로 전환시키고 조치를 더욱 주도 면밀하게 배치하고 업무를 더욱 세밀하게 틀어줘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예보 조기 경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24시간 감축 더하기 합동 분석 판단 차압 기재를 보완하고 재해 조기 경보 호응과 초속 반영 기재를 엄격히 실행하며 적시에 강우 홍수 상황 예보와 조기 경보 정보를 발부해 위험 지역에 조기 경보 정보가 전면적으로 보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우한을 깊이 있게 검사 정돈해야 합니다. 저수지 댐, 수로 제방, 공업, 광업 기업, 저지대 등 중점 구역에 초점을 맞추고 우한 검사를 깊이 있게 전개해 위험 제거가 제대로 되고 우한 정돈 개진이 제대로 되게 해야 합니다. 응급물자 보장을 착실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재구조 응급 비축 물자를 자세히 점검 검사하고 홍수방지 재료와 기재를 제때 갱신하고 보충하며 품종과 수량을 적당히 증가하고 중요 구역과 중점 부위에 사전에 구호 물자를 배치하여 관건적인 시각에 조달할 수 있고 빨리 운송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대 대상을 서둘러 계획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기반시설의 훼손 상황과 재해 상황에서 드러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재해 복구, 장원한 발전 수요와 결부해 물 공급,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과 배수구 등 종점 분야를 둘러싸고 단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강화하고 토대를 튼튼히 하는 일련의 기반시설 대상을 계획하고 상급의 정책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해 기층의 재방지 응급처리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조급 관련 지도자, 조당위, 조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석 관련 부문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책임자, 정부 본관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9일 제16기 세계 호랑이의 날 주제 선전활동이 홍룡강성 동영시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동북호랑이표범 국가공원관리국, 흥룡강성당위 선전부, 길림성당위 선전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야생호랑이와 표범을 수호하고 자연과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것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감측 데이터가 공개됐는데 동북호랑이표범 국가공원 내에 야생동북호랑이는 시점 전에 27마리에서 72마리로 늘었고 동북표범은 42마리에서 115마리로 증가했습니다. 호랑이와 표범 새끼의 생존율은 30%에서 50% 가까이로 높아졌습니다. 여러 해 동안 길림성은 천지공 일치와 감축체계를 지속적으로 완벽화하고 공원구역 순찰과 인간, 동물 간 충돌 예방을 강화했으며 길림과 흥룡강의 협력, 중국, 러시아, 타국 연합 보호를 심화하고 호랑이와 표범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복구함으로써 길림성 생물 다양성 보호의 생태 명함장을 구축했습니다. 다음, 7월 30일 훈촌시 인민법원에서는 훈촌시 정협을 초청해 전문 조사 연구 활동을 전개했는데 주동적으로 정협의 민주 감독을 접수하고 위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며 디지털 개혁으로 사법의 질적 효과 향상을 촉진했습니다. 전문조사 연구에서 훈촌시 정협 당조석이 조현호는 정협 위원들을 인솔해 현지 방문, 좌담 교류 등 형식으로 선으로 소송 봉사 중심, 재판 보조 융합 창조 중심, 집행 지혜 집정 대청 등 기능 구역을 참관하고 전반 과정에 온라인 소송 봉사를 근거리에서 체험했습니다. 또한 디지털화 사건 처리 과정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디지털 과학기술이 사건의 모순을 해결하고 편민 소송 봉사를 최적화하는 실천 성과를 직관적으로 감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화 개혁, 지혜 법원 운영, 편민 리민 조치 등 내용을 상세히 요약하고 개혁에서 이룩한 성과, 현존하는 막힌 점 및 다음 단계 추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협위원들은 외교 관련 법치 봉사, 온라인 소송 조작 최적화, 디지털화 봉사 적용 범위 확대, 서류 귀납 부대시설 기재 완비 등 열정 문제를 둘러싸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실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훈촌시 정협조사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정협은 민주감독 기능을 발휘하고 상시적으로 소통 협상 플랫폼을 구축하며 군중들의 사법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법원의 개혁 조치를 최적화하는 데 민의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유법은 협동 연동을 심화하고 경영 환경, 미성년자 보호 등 민생 관심사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재판 집행의 심층적인 융합을 심화하고 위원회 건의를 사업을 개진하는 구체적인 조치로 전환시켜 봉사 부족점을 부단히 보완하고 지혜의 사법 혜택이 더욱 많은 군중에게 돌아가도록 하며 전 사회가 사법 사업에 협력하고 지지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9일 훈춘시 당위 통전부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강연 및 문명도시 건설 자원봉사 활동을 개최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법률보급 선전교육을 심화해 새시대 민족사업과 전국 문명도시 건설의 심층 융합과 질적 증효를 추동했습니다. 훈춘시 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장옹량은 정화가도에 신입해 법률보급 선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핵심 조항에 초점을 맞추어 립법 배경, 시대의, 사업 중점, 권리와 의무 네 가지 측면에서 법률보급 해독을 전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새시대 당의 민족사 방침 정책과 민족단결 법치 규범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제 선전 강연이 끝난 후 훈춘시 당위 통전부는 전국 문명도시 건설 책임 사업 직책에 입각해 민족단결 문명도시 건설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 전개해 서구역 복도 잔무를 집중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훈춘시 당위 통전부 훈춘시 민족종교사무국 간부 종업원 훈춘시 공상업연합회 회원 훈춘시 새사회계층 인사대표, 책임사회구역 3.1군, 여러 민족 군중 대표들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서구역 복도에 잔물을 쌓아놓는 현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역 주거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간과할 수 없는 안전 우환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데 따르면 많은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쓰지 않는 자전거, 장독대, 청소 도구 등 물건을 계단 입구에 함부로 쌓아두어 공용 공간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좁은 틈새로 몸을 비켜 지나가야 할 정도로 원활한 대피 통로가 잔물로 쌓인 개인 창고로 변해버렸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쌓는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화재 등 돌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쌓여있는 잔물이 주민들의 대피와 탈출을 심각하게 가로막게 됩니다. 이 모든 주민들이 자체 점검 및 시정을 즉시 진행하고 복도에 쌓인 물건을 제때 치우며 공용 공간을 사적 영역으로 여기지 말고 공동으로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역량을 기여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당이며 시범구 당삽요원의 부서기,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훈춘 조던부대와 우대무휼 대상을 방문 위문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훈춘시에 지속적인 고온과 습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8일 건군절을 앞두고 7월 31일 조당위 부석이며 시당위 서기, 시범구 당삽위원회 서기인 림소림이 훈춘 조던부대와 우대무휼 대상을 위문하고 훈춘 조던 해방군 전체의 지소는 무장경찰부대 장병, 민병 예비역 인원들에게 명절 축하를 전하고 전시 군대 리퇴직 간부, 혁명 영예군인, 전업복원 제대군인과 열군속의 친절한 위문과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 시장이며 시범구 당삽위원회 부석이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위문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림소림 장림국은 훈춘주둔 특정부대에서 장병들과 친절히 교류하고 부대 건설, 일상훈련 등 정황에 대해 상세히 요해했으며 장병들이 지방 건설에 대한 신근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명절의 위문품을 전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단일내 훈춘주둔부대는 강조 군사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는 동시에 시종 취지를 명기하고 지역 건설을 지지해왔습니다. 특히 홍수 방지, 재해 구조, 변경 관리 통제, 돌발 사태 응급 처리, 향촌 진흥 등 임무에서 무거운 책임을 맡고 선두에서 분투하며 훈춘의 경제사회 발전에 뚜렷한 기여를 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석군평 강군 사장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고 앞장서 분투하며 난관을 극복하고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간부를 더 많이 양성해 변경 수호, 변경 공고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기를 바랍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부대 건설, 군비 태세 준비, 전역자 배치, 군 가족 취업 등 각종 봉사 사업을 힘을 다해 추진해 군정, 군민 단결의 양호한 국면을 끊임없이 공고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대무휼 대상 리지무의 집에서 림소림은 노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생활 형편과 건강 상황을 자세히 문의하고 당과 국가를 위한 그들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들이 건강 장수하고 온 가족이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림소림은 관련 부문에서 로 간부들에 대한 관심 력도를 강화하고 각종 우대무휼 안치 정책을 엄격히 시달해 당의 관심과 따뜻함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절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퇴역군인 사무국 국장 왕강, 부국장 주송자, 시 지도 일꾼 리위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 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훈춘시에 지속적인 고온과 습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8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5.2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시간대 상대 습도는 60 내지 80%로 무덥고 체감 온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30도에서 34도, 일부 지방은 섭씨 35도에서 37도까지 오르고 최저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21도에서 25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분포가 불균형한 소나기나 뢰우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방에는 단시간 내에 강한 강수, 천둥과 강풍 등 강한 대류성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5 내지 30mm로 보입니다. 이에 훈춘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온과 강수 부족은 전기에 계속된 비와 일조 부족으로 작물 모종에 가져다 준 불리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미봉하고 작물의 생장 발육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온이 높고 증발량이 많아 토양의 수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토양 수분 감축 및 병충해 감축 방제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 농업 생산 관리를 강화해 통풍과 열 배출을 잘해야 합니다. 물, 전기 공급과 배치를 잘하고 고부하의 전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 우환을 방비해야 합니다. 도시와 산림 지역의 방화 안전을 강화하고 고온 날씨로 인한 교통 안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군중들은 피서와

위장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야외 작업 일꾼들은 노동 보호를 잘해 일사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뢰우 날씨, 단시간 내 강한 강수, 천둥, 강풍 등 국지성 기상재해를 방비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낮아지므로 교통 안전 소통과 관리를 강화하고 행인과 차량은 물이 고인 로면을 멀리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30일 홍천시 불연에서 난 신안가도 출량사회구역에서 사회구역 학부모 학교 여름방학 양성 캠프 개영식을 개최했습니다. 홍천시 과학기술협회, 홍천시 적십자회, 홍천시 세일대 관심사위원회 등 부문의 관련 책임 일꾼 및 친자 가정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사회구역 학부모 학교 여름방학 양성 캠프는 길림성 불연의 가정교육 프로젝트에 의탁해 전개되는데 활동 주기가 9월까지 지속되며 총 5차례의 친자 실천, 5차례의 육아 명사 강좌를 설치해 실천 체험과 과학 육아 능력을 가해층 제고하게 됩니다. 양성 캠프 개영식에 참석한 대표들은 또 4대 체험 구역도 참관했고 소방 과학보급 2역에서 화재 진압 탈출 기술을 실제 조작했습니다. 적십자 봉사소에서는 심폐소생술 AED 응급구조 지식을 보급받았고 과학보급 버스 전시 구역에서는 우주 비행, 물리 등 소통 전시품을 체험했습니다. 학부모 학교 화당에서는 소원벽 설치를 통해 학부모들의 육아 고민을 수집해 향후 전문 강좌에 활용할 소재들을 축적했습니다. 다음, 그날의 홍천시에 강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강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원 오염, 급수시설 손상 등의 문제를 방비하고 농촌 군중들의 식수 안전을 절실히 보장하고자 홍천시 수리국 3.1군들은 부분적 향진 촌마을에 진입해 농촌 음영수 안전 특별조사를 전개했습니다. 방문조사 과정에서 3.1군들은 각 향진 촌마을의 수원지 보호, 급수 관로, 저수지 정수 설비 등 시설의 운영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소질의 탁도와 이상한 냄새 유무를 자세히 점검했으며 초민들에게 물 사용 경험 및물 사용 과정에서 겪은 문제들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부분적 촌마을에서 발생한 수원지 급수 관로 루수 등 우환에 대해서는 3.1군들이 현장에서 등록하고 정리했으며 정돈 개진 조치와 기한을 명확히 해 농가의 생산 생활 안정을 전력으로 구축함으로써 홍수 방지 재해 감소 방어선을 견결히 구축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7월 30일 홍천시 정화가도 대당사회구역에서는 대당사회구역 무용대 광음 악단을 조직해 삼가자 변경 파출소에 진입해 오수지경의 정으로 변경 수호, 경민 동심으로 가원 구축을 주제로 하는 위문 문예 공연을 거행했습니다. 공연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고 따뜻한 분위기로 채워졌으며 합창, 독창, 무용, 기악 연주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힘차고 격정적인 선율에 맞춰 합창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가 공연의 막을 열었고 남성 독창, 록색 군복은 깊은 정을 전했으며 여성 독창, 내 고향을 소주, 항주에 비유하니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장고 공연, 바다 만풍가, 무용, 자정향 꽃등 10여 개의 졸목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현장 관객들에게 몰입식 시청각 체험을 선사했으며 경찰과 주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다채로운 문화 향연을 선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날의 홍천시 하남가도 영성사배구역에서는 관악을구역 무로 및 공동건설 단위와 연합으로 주거 환경 전문 정돈 행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실제적인 정돈 성과로 주민들의 생활 행복감을 제고하고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정돈 현장에서 모두들 퇴적된 폐기잔물 벽면에 붙인 각종 소광고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했으며 주택 단지 내 함부로 주차한 자전거, 비자동차에 대해 통일적으로 정리하고 지정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녹화대 내의 잡초, 로면 구석에 흩어진 쓰레기를 청소하고 주웠습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전개된 이래 영성사회구역에서는 격자화 관리체계에 의탁해 일상

0: 순찰 빈도를 부단히 확대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정돈 개진 처리함과 아울러 주민들에게 문명조차 공공환경애호 리념을 선전함으로써 공동건설, 공동치리, 공유의 문명관리 분위기가 뿌리내리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촌시 퇴역군인 사무국에서는 그늘에 빛나는 훈촌 자원봉사와 동행 기령군 퇴역군인 자원봉사대 깃발 수여식을 개최했는데 대호의 활력을 가열차 불러일으킴으로써 길리행군 퇴역군인 자원봉사 역량을 튼튼히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7월 30일 훈촌시 광음 경음 악단은 세계광장에서 열정을 다해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배우들은 노래와 춤을 통해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적인 춤 사위로 당 창건 105주년을 기념했는데 이는 군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애당 애국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름철 기온이 높고 비 소식이 들리면 한층 더 후텁지근하지만 기온이 하강선을 그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몸이 리듬을 잃어버리면서 감기와 같은 호흡도 질병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잘하시고요. 그래도 여름철엔 또 여름다워야 그 계절의 묘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여름철에는 하늘이 맑았다가도 대기 불안정으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당황할 때가 있는데요. 항상 대비 잘하시고요. 전등 번개가 칠때 밖에 서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들쑥이면 비대침이 있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 비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8도. 춘화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5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29도. 양포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29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8도. 경신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5도. 반석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7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29도. 영안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29도. 밀강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28도. 방천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4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섭위원회석인림소림시당위부석이시장이며시범구당섭위원회부석이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珲春조던부대와우대무휼대상을방문위문했습니다7월31일부터8월7일까지珲春시의지속적인고온과습한날씨가나타날것으로예상됩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8일건군절을앞두고7월31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삽위원회석인림소림이珲春조던부대와우대무휼대상을위문하고珲春조던해방군전체의지소는무장경찰부대장병민병예비역인원들에게명절축하를전하고전시군대리퇴직간부혁명영예군인전업복원제대군인과열군속의친절한위문과숭고한경의를표했습니다시당위부석이시장이며시범구당삽위원회부석이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위문활동에참가했습니다림소림장림국은珲春조던특정부대에서장병들과친절히교류하고부대건설일상훈련등정황에대해상세히요해했으며장병들이지방건설에대한신근한기여에감사를표하고명절의위문품을전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단일내珲春조던부대는강류군사임무를훌륭히완수하는동시에시정취지를명기하고지역건설을지지해왔습니다특히홍수방지재해구조변경관리통제돌발사태응급처리향촌진흥등임무에서무거운책임을맡고선두에서분투하며珲春의경제사회발전에뚜렷한기여를했습니다부대에서는석군평강군사장을지도로하는것을견지하고어려운임무를감당하고앞장서분투하며난관을극복하고사업을완수할수있는간부를더많이양성해변경수호변경공고의기초를탄탄히다지기를바랍니다관련부문에서는부대건설군비태세준비전역자배치군가족취업등각종봉사사업을힘을다해추진해군정군민단결의양호한국면을끊임없이공고히발전시켜야합니다우대무휼대상리지모의집에서림소림은노인과마주앉아이야기를나누며생활형편과건강상황을자세히문의하고당과국가를위한그들의기여에감사를표하면서그들이건강장수하고온가족이행복하기를기원했습니다림소림은